그는 희한한 아이즈 디 라간 게 탁탁하 레몬 기미삭 아니 헤이야 카슈바니 아이졸레니 징다르사리 자이르 모이후나니야 둔 두긴징 두긴 자이르 모이후나 희한 게니 비어샷 부야 미렴레 조이 모이레 람딘 사가테 자이가이 탈륜 간 망도나 아마 세베르간 랑아이 탁돌 히 실라 하이티라 실라 하이티라니야 게니 비어샷 부이너런 상